purple candy 쌍기 Jimmy Hendrix. Yeah, it's the Jimmy Hendrix. 낙섭나 일렛 닉사 cause everybody 샌 닉사 내 빨리 늦게 살 믹사 기대 기대 get it. Cards back 너의 그 컴퓨터